0: The southwestern city of Cali has become the epicenter of demonstrations against the government's now scrapped tax reform.
1: 시작과 끝은 함께 만들어지고 그 과정 중에 생성되는 또 다른 것 또한 이미 세상의 실 속에 짜여져 있으니 미래란 그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상을 향해 분투하는 나를 믿고 자신 있게 그리고 설렘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0: The future is now.
1: Ich wünsche mir, dass die Natur für die Menschen wieder an solch einen Wert gewinnt, sodass wir anfangen, mit ihr zu leben. Das wünsche ich mir von ganzem Herzen. Das wünsche ich euch mir.
2: Ich wünsche euch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
3: 인류는 마침내 화성에서 생활할 수 있을
4: 것과 끝을 함께 만들어지고
2: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5: 이상한 것을 찾는 것은 이상한 것을
6: 지나간 과거에
5: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6: 미래는 해결될
5: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6: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것에 대해 지적인 호기심이
5: 기대하곤 합니다.
6: 한 인간의 믿음과 가치의 척도에 있어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 점점 더 생각할수록 그에게 인간의 삶은 자아의 경험, 말하자면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자아가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
7: 낮 동안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6: 그의 종교적인 삶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한 인간 존재로서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자신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그가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그가 인생에서 만난 실수들, 중도에 일어난 사고들, 예를 들면 주교직을 맡은 새 교고를 찾아 처음 뉴멕시코로 가던 중 갤버스턴 항구에서 난파한 일이나 마차에서 떨어져 다친 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8: Zastanawiam się, jak będą ewoluować doświadczenie czasu i przestrzeni.
9: Moje żelanie, настоящая демократия
10: Я приехал из Украины и сейчас живу у своих хороших друзей, новых, очень хороших друзей в Германии. Моя самая большая мечта, чтобы закончилась война в моей стране. Я хочу мира, хочу, чтобы все люди были живы и счастливы.
11: Vamos, hermanos y hermanas, a